어지러워서 가난한 파징 탕라에는 바스톱 도깨 니르자몽 뿔려 니르자몽고 크랑르와는 소노니금 다이 거비다 크리스나무르티 아이케 바스톱 도깨니 뿔려 니르자몽 무롱니 크랑고 가나이네레는

우리 파유가 너랑이 보시간고 좀 좋다나 자니자니 이제 스릉도 보마니 자니자니 이제 그릉만이노 보러 샤워이크나라나이 디니니 지니오스라이랑니 반다워 엘리스 데 보르마 데 디팡 데 보르마 아랍 데 보르마 데 엔젤라 데 보르마 보러 좋다나 보롱니 이제 릉만어 두비 파이캬 행간게 좀 따박도 좀 사이말라이캬 불야노 좀 디니 니지오 반다니 스강 Rasa muni bising te siang layana. Oh,

바이타고 루미 마라스니 코랑고 르잡작 르잠크나 르자카 아카스바니 아고르탈라 오브니 로기나 바이카 디니니 허니코 구록 반다